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박일 작가의 새 친구, 김영건 시인의 사랑의 근원을 묻다, 사랑은 이렇게 온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박일. 연애 도시에 사는 은구, 경수, 그리고 나는 옛날 한 고향에서 같이 자란 소꿉 친구들이다. 우리가 선후회 이곳에 왔을 때는 저만큼 자리를 잡느라고 자주 얼굴을 볼 사이가 없었지만 몇 해 전부터는 셋이 모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 보름이면 멀다 하게 모이곤 했다. 그날도 휴일이라 우리 셋은 단골로 다니는 고향 맛집에 익숙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 핸드폰이 고장났어. 새 걸로 바꿔야겠네. 경수가 은구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말하자 핸드폰에 정신이 팔린 은구는 고개를 숙인 채 퉁명스레 한마디 던진다. 그럼 바꿀 거지. 뭐가 문젠데? 그러니까 은구 너 나한테서 가져간 돈 돌려달란 말이야. 뭐라고? 은구가 번쩍 고개를 쳐들며 소리를 지른다. 그 2,000원 내가 줬잖아. 무슨 소리야. 언제 날 줬는데? 지난번 바로 여기서. 난 받은 적이 없어. 난 줬다니까 분명. 경수와 은구는 서로 쏘아보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 명호야, 혹시 너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 녀석이 나한테 돈 주는 걸 봤니? 경수도 그렇고 나를 보는 은구 역시 간절한 눈길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나는 은구가 경수한테 돈을 건네는 걸 본 기억이 없다. 글쎄다. 그렇다고 진실을 모르면서 함부로 누구 편에 설 수도 없는 처지라 나는 말끝을 흐리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휴대폰으로 먼저 경수한테 그 사실에 관해 물었더니 녀석의 답변은 이러했다. 은구가 내 돈 2,000원을 가져가면서 한 달 내로 돌려주겠다던 것이 벌써 3개월도 지났어. 그러니 요즘은 그 녀석만 보면 머리에서 그 일이 맴도는데 내가 정신 나갔다고 돈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고집하겠니? 이번엔 은구한테 그 일을 캐어 물었다. 했더니 은구는 음성통화를 끄고 다시 영상통화 신청을 보내왔다. 녀석은 미칠 것 같아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팡팡 두드리는 모습을 나

너, 야, 요즘 우리 집에 나 혼자뿐이다. 명호, 너왜내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 다음 날 저녁, 나는 급히 은구와 경수를 고향 맛집으로 불렀다. 너희들이 돈을 줬네, 안 줬네 하며 다투던 그 사건의 진짜 비밀을 알려주려고 오늘 이렇게 부른 거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100원짜리 20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은구도 경수도 놀라서 얼음 강판에 자빠진 황선우이 됐다. 그날 우리 셋은 모두 술이 거나했는데 그 중에서도 은구 너는 몸이 흐트러져 걸음도 바로 못 걸었어. 은구야, 내가 널저 앞에 있는 큰 길까지 부축해서 내 여동생 차에 밀어넣었던 일 생각나니? 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은구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때 차에 오르던 내가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나한테 넘기며 경수를 주라고 했어. 이게 웬 돈이냐고 물으니 그 녀석한테 주면 알 거라며 내가 팔을 휙 저었잖아. 그런데 내가 식당에 돌아보니 경수 너도 집으로 가버리고 없더구나. 그런데 명호야, 너왜그 일을 인제야 말하니? 경수와 은구는 약속이나 한듯 거의 동시에 입을 벌린다. 미안. 기실 그 일은 나도 깜빡 잊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알게 된 거야. 우리가 술 마신 그 이튿날 아침, 장인어른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아내가 급히 청도로 떠났다가 어제 저녁에야 돌아온 거야. 아내는 떠날 때 술에 취해 늘어진 내 바지 호주머니에서 2,000원을 뒤져서 가져갔었다고 하더구나. 그 돈이 바로 은구가 내 손에 쥐어졌던 그 돈이었어. 그러니 경수가 돈을 안 받았다는 말도, 은구가 돈을 주었다는 말도 다 맞는 말이었어. 내가 소리내 한바탕 웃는데 경수와 은구는 어느새 서로 부둥켜 안고 상대방의 등짝을 때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집에서 어머니의 70세 생신 잔치를 벌리게 됐다. 경수는 말없이 우리 관례대로 부줬던 1,000원을 내 손에 쥐어줬다. 은구는 돈 1,000원에다 2,000원을 더 얹어서 가만히 내 호주머니에 찔러주는 것이었다.

사랑의 근원을 묻다. 욕망은 바다요. 나는 그 물결 위에 떠있는 배. 그러나 묻노니 이 파도가 닿는 곳에 사랑이 있는가. 순수한 갈망이 우주의 숨결을 따라 흐를 때 그 흐름 속에 스며든 온기가 바로 사랑 아니던가. 욕망이 청정한 거울이라면 사랑은 그 거울에 비친 별빛. 타인을 통해 나를 채우려 할 때 사랑은 그림자가 되어 쓰러지고, 그러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볼 때 고함과 줌이 하나임을 알 때 우주 의식의 큰 밝음이 스며드는 곳, 거기 사랑은 존재의 숨결로 피어나리. 무명이 거치고 욕망이 꽃필 때 그 꽃잎에 맺힌 이슬이 바로 사랑. 구하나 얻지 못함은 꽃이 지는 계절, 그러나 뿌리는 언제나 봄을 기다리네. 욕망의 깊이를 재는 자여, 사랑이 존재하는지 묻지 말라.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니. 내가 숨쉬는 이 순간 이미 사랑 속에 있어라.

사랑은 이렇게 온다.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냥 온다. 아침 햇살처럼 손끝에 닿는 온기처럼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먼저 알아보았고 손이 닿았을 때 따스함이 번져왔다. 헤어져도 그리움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데워졌다. 산이 무너져도 사랑은 그 위에 서 있고 하늘이 되어도 사랑은 별 사이에 살아있다. 복잡한 말은 필요 없다. 그대가 있었고 내가 있었으며 그 모든 날들이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지금도 가슴 한가운데 그 온기가 남아있다. 사랑은 떠나도 식지 않는 가장 따뜻한 기억이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박일 작가의 새 친구, 김영건 시인의 사랑의 근원을 묻다, 이 사랑은 이렇게 온다, 이렇게 새 작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